0: 함께 그곳으로 떠나 하나 둘셋 외치게 너도 준비됐음 hit it again 언제 든 just feel like you want me 빛이 떨어지는 밤에도 you 世新广播电台提醒您，现在时间早上五点钟。
1: 广播世界魅力无限，世新电台带你体验。你现在收听的是世新广播电台 AM 729 FM 88.1。